0: 우리가 또 성전보다 성전보다 보이로산의 성에 타오르게 될까이?
1: 우리 보이로산 거이니 자민 문이 바깥쪽에 거리고서 스토라에 자민이 많이 공부를 쓰고 맞다 위로 보니 우리가 기술이가 보호하러 달기니 됐다 역시 하루 되게 컸던
0: 보이로산의 성에 타오르게 끼워놓은 벌써 그 다음 성에 서있나?
1: 그래서 만약에 태어나서 보이로산의 성에 되게 많이 그런 데서 찾았다면 거의 안 오서
0: Yeah.

0: 이게 나도 할까 이거 이런 것을 가족들이 어떤 모습이고 그런 표정을 나무로 특별히 가는 것은 이게 가족이 그 일성 셀레모 여자들에 대한 일이 마트로 쓰는 예쁜이 사파 소스타 수학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도에 가서
1: 아무래도 이게
0: 예쁜이 사파